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ですか。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

Precious Love, James Morrison. Happy Tue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 101.3. Today is June 30th. Yes, last day of June, and which is putting a close to the first half of the year. Wow, 2026년의 전반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Wow. 그렇게 생각하니까 time flies, huh? And the time is 10:05 and 2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more, we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Kakao app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마련돼 있는데요. 유튜브에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방송되고 있습니다. 채팅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you can always revisit our show with our reruns, which airs at 6 p.m. the same 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Actually, one of the listeners who came in to chatting room yesterday said he or she was used to listening to the reruns and never realized that actually the 6 p.m. show is rerun. 6시 이 저희 재방송을 쭉 들어오신 청취자님이신데 재방송인 줄 몰랐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약간 좋아해야 될지. It does have the lively feel. I'm not sure. 아니면은 이 재방에 rerun을 듣고 계십니다. 재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라고 한번 그 공지를 좀 더 여러 번 해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you know, whichever the case is, you know, I was very happy that, you know, there are listeners who tuned into our rerun show at 6 and 2 a.m. as well. So, I came across this interview, right, which involves someone who is very famous these days. She has become incredibly famous, but she's not a K-pop star, a singer, or movie star, or whatnot. But she is someone who reached celebrity status in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요즘 정말 유명한 분이죠. 가수나 배우 같은 셀럽은 아니지만, 굉장한 셀럽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Her name is editor 김민경. 김민경 에디터. 바로 출판업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Of course, she is considered the idol of a publishing industry. Of course, she is deeply knowledgeable about books, right? And she sells a lot of books, I heard, right? But what really stood out about the interview was that, you know, how effortlessly she communicates. She's very humorous, witty, engaging, and she just has a way of making everyone around her feel comfortable while having fun. 뭐, 책에 대한 전문성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이 많은 책을 또 파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면서 주의를 편하게 해주면서 또 재밌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But one part of the interview that really stayed with me was that after she graduated from college, she spent 6 years looking for a job. 무려 6년간 졸업한 다음에 구직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She applied to you know, countles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and she was rejected over and over again before eventually joining her current company, which is a publishing company. 6년 동안 많은 곳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고,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현재 직장인 이 출판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he was asked what she did during those 6 years of looking for a job. And her answer was very simple. She said there are a lot of books at her place. There are books all the time, right? So she just kept reading books. 집에 있는 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I think that kind of shows, right? And I feel like she has found her perfect job.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항상 최상이라고 생각하죠. For anybody, ideal situation is, you know, get a job to start right away after graduating, right? 왜냐면 바로 그냥 어떤 공백기 없이 바로 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계속 뛰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공백기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에서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그죠? So we feel like, you know, we're not really moving as we're supposed to. 뭔가 어디론가 빨리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백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김민경 에디터처럼 공백기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양분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또 공백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we have a lot of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Whether it be you know, going to a company, right? You know, being in a relationship, right? Going to school,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하지만 항상 쭉 뭔가를 가기보다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경 에디터의 인터뷰를 보면서 와, 6년이란 공백 기간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을 텐데. It must have been such a tough time to swallow, you know. If you're just fresh off the college and for 6 years you're looking for, you know, place to work. But she found her ideal job and 정말 지금은 정말 천직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ver gone through a gap period in your life? And what was it like?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긴 되는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공백 기간이었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오늘 해보면서 2시간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요. 아까 언급한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ain, any gap period that you've experienced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공백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o, Soul, 아까 제임스 모리슨 약간 소울풍으로 시작해서 소울곡 하나 더 갑니다. Gladys Knight and the Pips, Midnight Train to Georgia.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Gladys Knight and the Pips, a Midnight Train to Georgia. So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Actually, if you're tuned into our 6 p.m. rerun,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t is a rerun. So 문자는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6시에 듣고 계시다면요. So, you know, watching that interview got me thinking about, you know, gap years or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I think, you know, whenever you have to quit your job, right, there's that fear of whether you will be able to continue that work in a different places, in a different company.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 내가 다른 회사에서 또 일을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And also, if you have to kind of discontinue your study, then, you know, there's that fear, you know, when you get back, you know, will you be able to, like, you know, continue at the same level with the same focus? 학교를 다니다가 뭐 휴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Or if you have been in a relationship constantly, and if you break up with somebody, and there could be that fear of, you know, would I be able to get back into another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뭔가 계속 뭐 연애를 했다면은 누군가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 또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I guess that's what, you know, gap period can do to our, you know, psychology, I guess. 뭔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공백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I mean, sometimes, you know, taking a break can feel like, you know, it's a sign of weakness or, you know, feel like, you know, you're not doing quite enough to continue. 그런 약간 guilty feeling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espa. The song is 쉬어가도 돼.

That was ICU aespa, 쉬어가도 돼라는 곡이었습니다. So gap year,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That is the topic on our hand today. So last day of June and also the last day of first half of 2026. 2026년의 전반기를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윌슨 필립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old o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거위의 꿈, 김동률 featuring 이적, also known as Carnival. I guess it's about time they do a reunion, even if it's just a one-off sort of event.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be looking forward to that. 그렇죠. 공연한다면 티켓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So talking about the gap period of our lives, 독도미님께서도 사연 주셨는데요. 공백기 하시니 연애의 공백기가 떠오르는 건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백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인생의 연애 공백기. So 독도미님이 is talking about the dating gap. It's right on topic. That's for sure. 재수하는 걸 기다려서 결국 저랑 같은 학교에 들어온 전 남친이 전 남친 involves about three ex-boyfriends, right? Okay, that's pretty good. 그 남친이 최지우 씨를 닮았다는 동기랑 사귀게 되어 헤어지고 난뒤 저는 잠시 연애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하하. So after my ex-boyfriend from way back waited a whole extra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that he could attend the same university as me, ended up dating one of my classmates who looked like 최지우. 그렇군요. 그래서 잠시 연애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동안 저는 저희 과에 몇안 되는 여자친구들과 취미생활, 학원 등 많은 걸 함께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during that dating gap period,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girlfriends in my department, and we took classes together, picked up hobbies, and shared all kinds of experience. And decades later, we're still the best of friends. So it turned out for the better, 그죠? 뭐 연애를 했으면 뭐 길어봐야 6개월 아니었겠습니까? But instead, you ended up, meeting your lifetime friends. I guess when we talk about gap period, I think one thing is for sure. As a result, what we do gain from gap year is time. 모든 공백기를 갖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인데요. I think that time could be used, trying to explore more about myself. 자신과의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경험 또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But 독더미님, very good, very good. I think, yeah, we all need the, dating gaps. I think 뭔가 이렇게 자신만을 좀 위한 시간. 아무래도 연애를 하면 그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또 많이 가지면은 또그 제대로 된 연애가 될 수가 없죠. So if you do have a lot of time for yourself while dating somebody, right? That does not really bode too well for the relationship either, right? So I think in any ways, I think a gap period is necessary. 독더미님께서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Marvin Gay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그런 역할일 거라는 어떤 짐작을 하는데요. I'm not too sure about that.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I think, you know, that we could consider those gap years some breathing room in our lives.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As I said, you know, gap years always without a fail can do one thing for us. That is secure us a lot of time to ourselves. 뭔가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잖아요. gap year가. 그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쿨피스님, it was a good analogy, I think. 치즈에 그 구멍이 있는 것.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세컨 하프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박입니다. I'm always by your side.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to 101 3.
2: Hey, 101 to 101 3 TBS EFM. 101 to 101 2 101 3 101 3 101 2 101 3 T
3: Drop it
2: B S
3: Come on, yo!
2: E F 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podcast. 문자로 보내주시려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Also, we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Open chatting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오픈 채팅 채널,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환영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ve been talking about something called taking a break, I guess, you know, in a way, you know. But a lot of gap periods are not a same as taking a break, because taking a break sometimes, a lot of times is voluntary, right? But a lot of gap years comes in the form of involuntary sort of a break.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런 경우가 좀 마음에 좀 힘든 상황이 오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니님께서는 그 오늘 질문에 관해서 어쩌면 저는 공백기 러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뭔가 할 때는 엄청 열정을 가지고 하는 타입이라 열정과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면 좋을 텐데 전력 질주 후 공백기라는 이름하에 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나를 찾고 자아 성찰인 것 같다. 저에게는 공백기는 휴식입니다. So I'm actually a fan of a gap period. So when I commit to something, you know, I give it my everything. So I only wish I had endless passion and also endless stamina to continue. But that's not quite, you know, how I'm wired. So after sort of sprinting at a full speed, I need a big break. And that break is usually a resting time for me. That is, you know, very understandable, and that is very logical too. Because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f 이제 프로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농구, 프로 농구도 그렇고. If you look at the professional baseball, you know, professional basketball, they play a couple of days and then take a rest.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좀 쉬는 날이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하고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 날이 있고요. Rarely they would play two consecutive days.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NBA에서도 you know, it takes a lot out of the players. So they do need a day of rest. And if you are a fan of NFL, which is 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 이제 미식 축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팬이시라면은 they only have one game per week. 그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해요. And if you're not too familiar with NFL, you know, you might be asking, why only one game per week? That's like not that many games. So in a full season, they would only have like 17 or 18 games. That is because it takes a lot of physical, you know, energy out of the players. 그러니까 이 NFL 경기는 한 경기가 엄청나게 힘든 경기이거든요. 이 체력, 이 소비량이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그래서 they need a full a week to recover. 적어도 5일은, 4, 5일은 완전 푹 쉬어야지 이게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can apply that to our lives, right? You know, I mean, if you are going full speed, you know, for 30 or 40 years, this is usually the case for a lot of people,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고, 바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right? If you going at that, you know, at that rate, right? There is no break. 그러면 공백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But, you know, our body and mind maybe is requesting a break in a way. So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죠? It's just a matter of what kind of form it comes in. 어떤 형태로 이제 gap period가 오는지의 문제이겠죠. 말이 좀 많아졌네요.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Couple of Tracks, 최유리, 숲, 그 다음에 윤상, 달리기 두 곡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Two Straight Tracks. 이렇게 뭐 이렇게 혀가 계속 꼬이네요, 오늘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So, 숲, 최유리, 윤상, 달리기. 제니님께서 이큐님 이야기 들으니까 드라마 스토브 리그도 생각이 난다고. Yes, Stove League is sort of basically off season for baseball, right? So teams need to kind of fill up the stock of players, you know, trade players, you know, kind of a reset. 그렇죠.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수를 확보하는지, 어떻게 또 선수를 재정렬하는지.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Of course, it's not the player's job, you know. The Stove League, right? The GMs and the scouters and the coaches' job to, get players and get rid of players, sometimes trade away players. 쿨피스님도 전력 질주에는 깊은 숨쉬기가 필수이죠. Deep breaths are essential after a full-speed sprint, of course. 맞아요. Gap의 시간,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헤일리님께서는 공백기, 저는 인생에도 연애에도 공백기가 없었어요. 공백이 싫어서 재수도 안 한 걸 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I never really have a gap period. Not even in dating. And looking back, I dislike the idea of being in between so much that I didn't even take a gap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I'm just the kind of person who can't stand not belonging somewhere. 저랑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sustaining a musician's life in Korea was that I felt like I didn't really belong anywhere. Of course, I had my band. 물론 제가 이제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웠지만 그래도 뭐 밴드에 속한다기보다는 어떤 회사에 속하고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떤 뭔가 울타리에 속한다는 느낌이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I really missed the feeling of being surrounded by a bigger group of people. 그래서 헤일리님께서 사실 공백기가 회사 그만두고 아이 셋 챙기는 지금인가 싶기도 한데요. 공백기라 하기에는 지금의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So maybe this is my gap period, you know, leaving my job and spending my days taking care of my three kids. I guess taking care of three kids is hardly what constitute a gap period.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의 삶은 gap year라고 하기에는 gap time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Nancy Sinatra, Summer Wine, and another Nancy Sinatra track,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뽀글님께서 이 두 곡이 한 곡처럼 연결이 되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That's what I was hoping it would feel like. 감사드립니다. 뽀글님께서 학원 선생 잠깐 하던 시절 맨날 영화 보고 또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So I briefly taught at an academy and I spent my days watching movies over and over. I was very happy. So that was sort of a gap time for you. Kind of reminded me of my own time when I was teaching at academies.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 I don't know why I wasn't really at ease at the time.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았던 시절인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동요 위클리 하는 날이죠. We'll be back with the great 동요 and the matching songs as well. Janet Jackson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gain.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children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 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had all the tiger's fierceness gone? 옛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Here we go. Have a rice cake. Were you that hungry? Eat your rice cake and get your strength back.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정겹고 우리가 알 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고픈 호랑이 국악 동요이고요. The singer is 황지연 and 작사 작곡은 조원경 작사 and 김신혜 작곡입니다. 들어보시죠.

Yes, short and sweet, don't you think? 아, 참, 황지연 어린이. 잘 불렀어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동요대회 나가면 1등 합니다. I think she has everything it takes to win a grand prize at the 동요 contest. And this song apparently is often sung at the 동요 contest. 이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우는 또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곡인데, did you notice that there is a tempo change?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is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동요에서는 흔히

아닙니다. I think in the format of a 국악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tale, traditional folktale.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Love That Song 진짜 전 정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So that was your matching song, the matching song for 배고픈 호랑이. So I'm assuming that this 흥보가 기가 막혀 was inspired by the 홍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어.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갈 곳까지 일러주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녘,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몸 하나 둘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희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친구끼리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cutie-nims, I think, have noticed. 쿨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권 크크 상민님도 최성권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Okay, that i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최성권 네가 좋아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bye by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
2: 首尔我来了。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정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5: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4: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这些朝鲜人接下来又有着怎样的故事？我们在这里送给大家一首有故事的歌，정승환 带来的《그건 너이니까》。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欢迎回到天涯万里情，我是主持人木真，继续由来自韩国大学中文系的王乐教授以及配音演员朴立新邀您品读金英夏的作品《黑色花》。
5: 少年去了吉务浦，站在长队伍的最后面，他在那个队伍里遇到高大魁梧的男人，他抚摸少年的头说，
6: 每个人都要有名字，把长体这种名字忘了吧，你从此就姓金，名字叫二正，一二三的二，正道的正，很容易写。
5: 在队伍逐渐缩短的期间，他用汉字写名字给少年看，总共只有七画。男人的名字叫赵章润，大韩帝国新式军队的工兵下士，日俄战争爆发后他就脱下了军服。还有不少人和他处境相同，他们一起打着绑腿，拿着新式长枪，接受俄罗斯顾问团的训练。他们当中有200多名涌向吉务浦，仅凭他们就足以编列一个大队。他们没有能力租借土地，也没有可以照顾他们生活的亲戚，这个虚弱的帝国比任何国家都迫切需要军队，可是帝国的粮仓里已经没有可以养活他们的粮食，而且日本强烈要求帝国删减军费并减少兵力。戍守边防的军人开始离开部队四处流浪，他们之中有不少人后来成为搅乱日军后方的主力。可是在1905年2月退伍的军人看到了皇城新闻刊登的大陆殖民公司广告，于是争先恐后地奔向吉务浦。他们渴望能到有工作、金钱可以获得温饱的墨西哥去，赵章润也是其中一人。他的父亲原本是黄海盗的猎人，前往中国以后杳无音讯。有人曾在上海看到他和中国女人另组家庭一起生活，但是赵章润没有去上海，而是选择一年四季都很炎热的墨西哥。去哪里又如何？

0: That was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Isn't love the best feeling ever? 누가 그러는데요. 행복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떠올릴 때 와, 그날 정말 생산성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So I think that is why some friendships or relationships feel so valuable because, well, not because of what you accomplished together, but because you never felt the need to accomplish anything at all. Sometimes the best use of time is forgetting to keep track of it. And if you laughed a lot along the way, that is probably time very well spent. And as someone who always have this obsession of being productive, I totally agree with this because in the end, I would never look back and say, oh my God, that day was such a precious day. I did my workout, I did my study and everything. It was so productive that made me so happy. No, no, no, that's not the case.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hink about the real happiness and who we share it with. I'm willing to share it with all of you Morning Groovers today as well as we open up the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그런 시간 저는 보낼 기대를 마구마구 하고 있답니다. So everybody come and join me to the party. 파티에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초대가 된 이 모닝 그루브 생방송 파티 시간이에요. 출석 체크 바로 가볼게요. Bensboro, hello,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Dr. Paper님 오셨고요. Penguin Killer님 오셨고요. 우리 상민님 오셨고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반장님도 오셨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And Sunset Morning Groover is here also. Texted. 썸머 누나랑 디봉이 까꿍. 오늘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출첵 인사드려요. 생방 화이팅! 함께 달려보아요. Looks like you're very excited about the live broadcast. Podcast today. 월요일이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생 모닝 그루버? 월요일 시작을 모닝 그루버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그 허전함, 공허함 많이 느끼셨나요? Because you've been missed on Monday. So where were you? But anyway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오늘이라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appy Life Morning Groove Day. I believe that a lot of you are excited. 아,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아쉽네. 이게 안 돼가지고. 저 오늘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완전 드레스 입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줄 알고 막 신부 메이크업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아쉽게 됐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실 수가 없겠네요. 언젠가 가동하게 된다면 제가 또 이렇게 분장 한번 하고 나타나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길까지 손꼽아 기다려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0: 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sn't this the core segment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죠. I ask you a question and you answer.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body.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다 라고 느낀 순간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this is what happiness feels lik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Again, I did mention about, you know, this productivity versus sharing meaningless time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 So it could be something that's related to that.
2: 소소한 거일수록 더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평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데 이제 줄을 딱 서가지고 내 자리에 탁 앉아서 그 평냉 국물을 한 입 탁 들이키는 순간, 이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know, if you have been craving for a certain food for a long time, and once you have the sip of it, you would feel that happiness. But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2: 제 답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가 딱 끝나고 침대 누워서 핸드폰 할 때예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 You know, some people say that, oh, it's not good for your eyes. You shouldn't do that. It really deteriorates your brain.
2: 뇌를 망가뜨리니까 하지 마세요. 수면이 방해가 돼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전 근데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인걸요?
1: Like, I need that time. Like, I think I deserve that.
2: 가끔은 뭐 핸드폰을 볼 여유도 없이 되게 바쁠 때가 있는데 그 30분 동안
1: You know, I'm looking at like the most meaningless contents ever.
2: 정말 의미 없는 그 릴스를 보고, 정말 의미 없는 짤들을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은 그 시간이고,
1: You know, even though I'm feeling really tired and I just want to go to sleep, I would make sure that I have a little bit of time to do that.
2: 저는 뭐 뇌에 안 좋든 뭐 눈에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뭔가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보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뇌과학자님들 듣고 계신가요? 혼자 왜 찔려가지고 이러는지.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이제 여러분의 답을 제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1: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Okay, let me think about 박은희 팀장님's answer. We'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when we were having a meal together, as we always have meal together. She said that she needs some cool time for herself.
2: 그러니까 아이와 주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시거든요. 뭐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어디 하원도 하고 막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놀이터도 막 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쿨타임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온전한 혼자의 시간을 잠깐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시간이 아마 아, 이게 행복이지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밖에서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우리 밖에 윤 감독님은 자녀가 셋이세요. 그 쿨타임 가능하신가요?
1: Like, do you actually get that time of your own ever? And he says no.
2: 밖에서 절대 그럴 시간 없다고. 아이가 아들만 딱 셋이거든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모닝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1: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merican author's Best Day of Life.

0: Alright, morning groovers, shall we now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you think life is good? What made you think, oh,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우리 8086, 어머, 신규 모닝 그룹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Here is a red carpet for you. 레드 카펫 쫙 깔아드립니다. They answered,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볼록하게 솟은 신랑의 하얀 배를 만질만질할 때, 아, 이게 행복이지 느낍니다. So when we eat a delicious meal together and I gently stroke my husband's white plump belly, I think to myself, ah, oh, this is what happiness is. 진짜요? 본인의 배가 아니라 신랑의 배를 만지실 때 행복하시다고. 말랑말랑한 배. 아, 저 같았으면 이거 언제 뺄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찐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남이 맛있게 먹은 그 배를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을까 이러면서 찐 행복을 느끼시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They also sent in a picture. 아, 중국집 배달 시켜드셨네. So it seems like they have ordered some Chinese food. 아,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메시지에 막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네요. 어찌됐건 Thank you for sharing that 8086 Morning Groover 우리 찬이송 Morning Groover 요즘은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습니다. 치킨, 떡볶이, 야식 너무 행복인 걸 몰랐습니다. 보고 싶네요. 우리 치킨이 볶이 Sounds like a name. 치킨이 볶이 So unfortunately, Chani Song is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rough times, digesting these days. So they really miss eating food like chicken and tteokbokki. Now they're able to realize that that used to be one of their biggest happiness.
1: 이게 참 이때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근데 많은 걸 못 먹게 되면은 위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밖에 그 박우리 팀장님이 그런 소화력? 제가 소화력이 좀 안 좋은데 너의 소화력이 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의 위가. 그러니까 항상 만년 다이어터시거든요. 드시는 거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막 먹고 싶어도 소화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런 위 정말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팀장님 같은 위가 부럽습니다. As a person who's not able to digest many food, you know, I have like this big willingness to eat because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 out there. But it's annoying because I can't really digest. 그러니까는 제 위가 그거를 수용을 다 못하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서 I can totally feel what you're going through. 근데 약까지 드시고 계시니까 진짜 조심하시긴 하셔야겠어요. 소식하는 게 최고겠죠? Kim's Fine Morning Groover. 퇴근 후에 짜장면과 탕수육에 소주 한 잔 하는 게 행복이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없다면 월급쟁이들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Having some delivery food after work and having a little bit of sip of soju, that is what I call happiness. 그러게요. 이 사진,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 그리고 만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야, 완전 황제가 된 기분일 것 같은데 You must feel like a king having all of these food all to yourself. 아, 그러니까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You would feel like you are rewarded after a long, long tough day. You order like 3 plates for yourself and you just have some sip while watching one of your favorite content. Oh my god. Gosh, that is happiness. Like, nobody's disrupting you. You're having that enjoyable time of your own. 이 만찬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나 혼자만 온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That is truly a happiness for sure. 우리 모닝그룹아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소하게 행복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바로 찐 행복이야.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everyon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또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차가 깨끗해지는 느낌,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0: You know, having to do those cleanup once in a while, if you have to do it every single day, that would feel like labor. But if you do it like some time after time, that actually makes you feel good. 그래서 어딘가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거나 간만에 그냥 그래, 기분이다. 세차 한번 뽀득뽀득 해볼까? 이러면서 세차를 한다거나 이래도 은근히 좀 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거든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Ok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 Stay tuned.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Sabi says, good morning on YouTube live stream. Yes,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t this moment. So come on in, everyone. And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When was the moment that made you feel this is what happiness is?
1: 최근 들어서 이게 찐 행복이지라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0: Our Simba Morning Groover, aka 3468 Morning Groover texted,
2: 출첵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내식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행복이에요.
0: So your flight back home after a business trip and having some in-flight meal while watching a movie. That is what happiness is.
2: 그 행복 저도 느껴보고 싶다. 뭐 출장 이런 거를 떠나서 비행기 타면 영화 한 편을 다 온전히 못 봐가지고.
0: You know, it doesn't last a five minutes. It's basically like a lullaby for me.
2: 저한테는 뭔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는 게 자장가거든요. 항상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를 온전히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심바 모닝 그룹은 기내식 먹으면서 어떤 영화를 볼까나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0: And it's such a relief feeling. Imagine you maybe might have been a little nervous to get things don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but then afterwards everything's done. All you need to do is relax, enjoy the time of your own.
2: 그러니까 그 긴장도 다 풀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끝났다라는 그 해방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바쁘지만 온전히 혼자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행복을 느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요리하는 그 시간이 평화롭더라고요. 이게 매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니까 이게 재밌고 평화롭고.
0: But I found a lot of people finding peace in their kitchen. Maybe it's because they don't get to think about anything complicated when they're cooking. They can literally just focus on cooking itself.
2: 저도 가끔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거 좀 느끼거든요. 잡생각이 은근히 안 나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는. 요리하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좀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요. 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시장이 검은 화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떡락했죠. 시퍼렇게 멍든 계좌를 보면서 아 망했다 생각하면서 아 맞다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썸머는 나의 생방송 모닝그루브 하는 날이지. 유후, 왠지 설렌다. 그래, 모닝그루브 들으면서 다시 힘내자. 이게 행복이지, 대헷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모닝그루브가 이렇게 코스피 막 지수도 내려가는데 그거를 버티는 힘을 대준다고요? 영광입니다. So, you know, we beat everything, you know, even though you're feeling really under the weather, down in blue because of, you know, your stock market. Morning Groove is your energizer. 이 정도의 레벨이었더니, 모닝 그루브가. 그래요, 시퍼렇게 먹는 계좌 봐봤자, 계속 봐봤자 내 마음만 멍들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잊어버리고 어플 확 지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모닝 그루브 같은 거 들으면서. 요즘 코스피가 거의 뭐 롤러코스터죠? Yeah, it's like a roller coaster. It comes up and down every single day. So you might as well just not look at it for the sake of your mental health.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근데 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유명한 그 두 가지 항목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딴 세상 사람 얘기 같아요. I can't really agree with it. I can't really relate to it. So I don't get stressed at all. 그냥 그런가 보다. 예쁘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true, genuine happiness? When was that authentic happiness moment that you felt? 여러분들, 이게 찐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Can't Stop the Feeling.

0: You are listening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on the amazing radio stati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하진님 is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우리 하진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Happy happy한 아침이죠. Now for MG Q&A, we have many more answers to introduce. So let's start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about what an authentic happiness is.
1: 이게 행복이지 싶은 때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남극같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잘 때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월급날 아침만 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0: Yeah, in this hot weather, I feel happy when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under my blanket and also on a payday.
1: 그러니까요. 이 이불을 뭔가 왜 이불을 에어컨 들고 덥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 시원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이랄까?
0: So it's like a really mixed feeling of warm and cozy feeling under that cool air conditioner.
1: 이 기분 뭔지 알죠? 그래서 여름에 이불을 얇은 거를 안 덮고 약간 도톰한 거를 고수하면서 덮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0: I'm one of them, actually.
1: 뭔가 이불은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 같거든요.
0: Your blanket gotta have a little bit of weight to feel cozy and to have a good night's sleep, at least for me.
1: 그리고 월급날. 아, 그러니까요. 이 월급을 딱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우리는 참 이거에 중독돼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행복하잖아요.
0: 여러분들, can you imagine not being able to get paid for 23 months in a row even though you'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1: 여러분들, 2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는 그거 진짜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정말 고돼도 이 월급날 때문에 버티는데 우리 TBS 여기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방송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한 달 한 달을 더 버틸까 항상 걱정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이 EFM 모닝그룹을 굴러가게 하는 우리 박은희 팀장님,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다 이제 뭔가 그러면은 올스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TBS 직원들도 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정말 이제 곧 in the near future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외치고 한번 출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Dr. Paper Morning Groover said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빠바밤 모닝그룹의 시그널 방송을 들으면서 찐 행복을 느껴요. 어제는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가 아빠 수고했어 하고 안아줬는데 살짝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웠네요.
0: So you feel happy when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an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day. And yesterday, my second child said that you had a nice long day and they gave me a hug and it felt really good.
1: 이게 진짜 막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녹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진심이건 아니건 그냥
0: sometimes you just needed to hear that word and if somebody really close to you says that to you, oh my god, like you feel like you have owned the world, doesn't it?
1: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없는 한마디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 맛에 또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비 모닝 그룹어, 이제 둘째까지 같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돼서 가족 4명이서 다 같이 라이딩하고 커피숍 가고 음료랑 팥빙수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토이스토리 5도 보고요. 사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 물론 모닝 그룹을 매일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0: Oh, well, so you're able to do a lot of family stuff together now. You can ride bicycles together, go to the movie theater.

theater and watch Toy Story 5 and also have some popping zoo at a cafe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 아이가 크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와 드디어 함께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미. 왜냐면 아이들은 좀 순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근데 어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함께 나누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은희 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랑 마라탕 먹어. 약간 이런 생각하실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랑 같이 그런 음식 먹는 데이트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남편이랑 함께 저녁 먹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때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aking a walk with my husband after having dinner together and enjoying that nice breezy cool weather together. 이 산책이 진짜 좋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보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So this is such a precious time that may not come back. So you gotta enjoy it to the max while you can. 그러니까 이 시간들 되게 그냥 매일같이 하는 산책인데 싶지만 돌아보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운동 열심히 한 이 생산적인 하루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소소하게 별거 없이 산책하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Let's not forget about that, everyone. Having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having to take a walk every day, that is the happiness and we all have to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Ah, this is nice. Just reading these messages makes me feel so happy and relaxed. 여러분들 문자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찐 행복입니다, 써머피디님. 아시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찐 행복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Don't go anywhere. Stay tuned.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쫓아갑니다. We're gonna now finally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소양, 바람의 노래.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welcome, everybody. Bienvenidos. Estás escuchando Morning Groove. You're listening to the best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신이 나면 자꾸 스페인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어쩌면 좋죠? Uno, dos, tre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you can tune into our radio program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깨크 모닝그룹께서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TBS 정상화 기대합니다. 썸머 PD 말대로 다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And another new morning groover texted also 9743, a new morning groover. 침대에서 좋아하는 콘텐츠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물론 남편 몰래요. So watching those contents, my favorite contents on my bed, and of course behind my husband's back, secretly. 이렇게 몰래 하는 그 아찔함,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침대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막 부스러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TBS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어 교육, 교통방송 잘 듣고 있는데 월급이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and also TBS EFM. 그러게요. 우리는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방송하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 돈도 받고 그러고 싶은 건데 We don't want anything much. We just want to broadcast and provide good programs to the listeners that are still here rooting for us. 응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인생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나. 정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오는 동안 그 전에 조금만 직원들이 버틸 수 있게 힘이 돼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매일 아침 몽구와의 산책이 행복해요. 캠핑장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스피커폰을 크게 틀어서 음악 감상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I hope nobody's around when you're doing that.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괜히 그러고 있다가 뒤에 딱 누구 마주치면 약간 민망하지 않나요? 몽구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가 어쩌면 그렇게 진돗개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고 Very handsome and dignified dog indeed. 몽구 이름은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몽구 몇 살이에요? 아침에 또 몽구만의 또 행복일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자기 아빠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뷰도 같이 보고 그 시간 너무 소중해요. 사진으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이성 모닝그룹어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구니 팀장님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바. 바라볼 때마다 항상 먹고 있는 그녀. 구. 그런 그녀가 예뻐 보이네요. 니. 니 내 누군지 아나. 죄송합니다. 신청곡. Bruno Mars의 When I Was Your Man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삼행시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Why are you guys sending me these kind of poets? 왜 보내시는 거죠? 이거 뭐 모닝그룹 안에서 유행하는 건가요? 저는 뭐 삼행시 미션을 이렇게 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삼행시 보내주시는 거 너무 귀여우시고 우리 모닝그룹어들 This is why you guys are so sweet and lovely. Like why are you guys doing this voluntarily? 그리고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일단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를 드시고 있는 그녀. 뭔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가 딱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죠? 굉장히 미모 여성인데 먹는 데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시는 그리고 만년 다이어터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입니다. 너무 소중한 그녀. All right,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We're going to now move on to our segment, so get ready for that.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by Chanisong Morning Groover, 아름다운 삼행시를 보내주신 Chanisong Morning Groover를 위해, here is Bruno Mars, When I Was Your Ma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1, 2, 3, 4, let's go.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up들. 슈퍼스타 Morning Group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 다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Surely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in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현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아,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If you're a superstar, you will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1: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0: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caster, super smart, super star.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데요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up 절대 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하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윤지 박재범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나눠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유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써먹을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omeone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준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어,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Age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써머비디니.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뇨.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 킬러님. 빵? 목 막혀서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선세모닝그룹께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 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어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Ronin Grub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삼낙지, 개불, 멍게, 불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just draw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up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원이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걸어봐도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입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떡볶이.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깁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언니, Lady Gaga. Abracadabr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a, na. 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it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아, 이런 건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쓸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영유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Oh. 자,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 동, 데! 아브라 아브라카다브라다브라 아후 치킨이에요. 박리찬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중요해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이킬러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맥해피라이프님께서 맥주랑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사랑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three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강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Ticket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렇죠? So it's gonna be fine on your birth.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on your birth.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 그룹업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ied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히려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히려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Eyed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And I'm back, everyone, ready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feel, oh, life is goo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Ke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안녕하세요. 평소 흔히 보는 것들을 가깝게 그리고 자세히 볼 때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최근에는 산책 중에 직박구리를 가깝게 촬영했는데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걸맞게 늠름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So whenever I take a close look at the things closely in more detail, I feel a little happiness. 와, 직박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AI 사진 같은데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셨어요? 막 그 미세한 털까지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막 새들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how little birds look like because we don't really look at them. But if you take a close look at those things that are around you, they all exist in this life for a good reason.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아름다움을 막 발휘하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goes the same for us human beings too.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싶다가도 또 그 사람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더 알아가면은 매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와, 방금 말 좀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쁜 법이죠. 코코 모닝 그룹어. 굿모닝 모닝 그룹. 그야말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모닝 그룹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경주로 향하는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을 TJ와 함께 하다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닐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다요. I guess you're referring to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

steadily in that morning groove, but radio show hosted by TJ 손태진 씨가 하시는 라디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 최애가 하는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는 거 그거 진짜 큰 행복이에요. 그쵸? Having to listen to the voice that you love every single day, that really keeps you going. That actually makes your day. 우리 조국모닝 그룹 오셨네요. 퇴근길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반려견들 산책까지 마치고 가지는 저만의 시간이 되면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식사와 반주를 즐기며 동영상을 시청하면 그 순간이 행복 그 잡채이자 극락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닝그루브 방송을 위해서 썸머피디님과 제작진분들이 주 3회 생방송을 해주신다고 하신 결정으로 인해서 모그 방송 들을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번조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꾹꾹 눌려진 이기 메시지 어쩜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So the happy moment that I feel is after working, you know, walking my dogs and having to watch my favorite content while having a little sip of a drink and also hav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별거 없다니까요. 뭐 진짜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정도면 행복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song is requested by our Chuguk Morning Groover, Bon Jovi, It's My Life.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read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문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e're talking about that moment when you feel an authentic, real happiness.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어떤 데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by our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늦은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픈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좀 떨리네요. 지난주도 잘 해냈는데 오늘도 안 떨고 잘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이지 느낀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 둘이 아직 입 벌리고 자고 있을 때요.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남편이 입 벌리고 자면 손가락을 넣는데 크크크라고 Mr. Big의 To Be With You 신청해 보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you have another open class today. You did well last week, so I'm pretty sure you're gonna nail it this week also. 지난번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셨을지 감도 안 오네요. 보통 그냥 무난하게 했어 이렇게 하고 많은데 진짜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때는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더더더 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가 되시길 빌고요. 파이팅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제가 왜 문자를 보내요? 근데 아이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침마다 입을 벌리고 잔다고요? 와, 입안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입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말라서 막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귀여운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행복 미소 장착하시겠어요? 그런 게또 아이들 키우는 재미일 것 같은데 또 금방 크니까 그 순간들을 또 매일매일 만끽하고 즐기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바쁘고 이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sharing everything today. Morning Groo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복 공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y happiness truly is being able to talk to you guys, being on air, having to do this Morning Groove broadcast with all of you. 저도 이렇게 모닝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런 일상, 아침이 저한테는 큰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계속해서 모닝그룹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I will upload the version of, re-listen version of Morning Groov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Rerun, 다시 듣기 파일 제가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룹 채널에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다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또 팔로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efore I close out the program, let me introduce this final message by 민준 리나맘. 임신을 했을 때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기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임신하고 싶어요. When I was pregnant, I could eat whatever I want, and that was a truly happy moment for me. 그러니까 입덧이 없으셨나 보네. 입덧 있는 경우에는 그냥 쭉 임신하는 내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건강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임신 기간을 즐기셨나 봅니다. 왜이 문자 읽으면 또 박은혜 팀장님이 생각이 나지?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또 일상의 행복 마구마구 누리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eize the day, have the best day ever,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Mr. Big, to be with you.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Precious Love, James Morrison. Happy Tue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 101.3. Today is June 30th. Yes, last day of June, and which is putting a close to the first half of the year. Wow, 2026년의 전반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Wow. 그렇게 생각하니까 time flies, huh? And the time is 10:05 and 2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more, we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Kakao app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방송되고 있습니다. 채팅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you can always revisit our show with our reruns, which airs at 6 p.m. the same 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Actually, one of the listeners who came in to chatting room yesterday said he or she was used to listening to the reruns and never realized that actually the 6 p.m. show is rerun. 6시 이 저희 재방송을 쭉 들어오신 청취자님이신데 재방송인지 몰랐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약간 좋아해야 될지. It does have the lively feel. I'm not sure. 아니면은 이 제 방에 리런을 듣고 계십니다. 재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라고 한번 그 공지를 좀 더 여러 번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you know, whichever the case is, you know, I was very happy that you know, there are listeners who tuned into our rerun show at the 6 and 2 a.m. as well. So, I came across this interview, right, which involves someone who is very famous these days. She has become incredibly famous, but she's not a K-pop star, a singer, or movie star, or whatnot. But she is someone who reached celebrity status in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요즘 정말 유명한 분이죠. 가수나 배우 같은 셀럽은 아니지만 굉장한 셀럽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Her name is editor 김민경. 김민경 에디터, 바로 출판업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Of course, she is considered the idol of a publishing industry. Of course, she is deeply knowledgeable about books, right? And she sells a lot of books, I heard, right? But what really stood out about the interview was that, you know, how effortlessly she communicates. She's very humorous, witty, engaging, and she just has a way of making everyone around her feel comfortable while having fun. 뭐 책에 대한 전문성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이 많은 책을 또 파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면서 주위를 편하게 해주면서 또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But one part of the interview that really stayed with me was that after she graduated from college, she spent 6 years looking for a job. 무려 6년간 졸업한 다음에 구직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She applied to you know, countles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and she was rejected over and over again before eventually joining her current company, which is a publishing company. 6년 동안 많은 곳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고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현재 직장인 이 출판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he was asked what she did during those 6 years of looking for a job. And her answer was very simple. She said there are a lot of books at her place. There are books all the time, right? So she just kept reading books.
집에 있는 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I think that kind of shows, right? And she, I feel like she has found her perfect job.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항상 최상이라고 생각하죠. For anybody, ideal situation is, you know, get a job to start right away after graduating, right? 왜냐하면 바로 그냥 어떤 공백기 없이 바로 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계속 뛰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공백기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에서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그죠? So we feel like, you know, we're not really moving as we're supposed to. 뭔가 어디론가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백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김민경 에디터처럼 공백기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양분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또 공백기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we have a lot of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Whether it be, you know, going to a company, right? You know, being in a relationship, right? Going to school,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하지만 항상 쭉 뭔가를 가기보다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경 에디터의 인터뷰를 보면서 와, 6년이란 공백 기간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을 텐데 It must have been such a tough time to swallow, you know. If you're just fresh off the college and for 6 years you're looking for, you know, place to work. But she found her ideal job

밴더 정말 지금은 정말 천직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ver gone through a gap period in your life? And what was it like?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공백 기간이었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오늘 해보면서 2시간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요. 아까 언급한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ain, any gap period that you've experienced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공백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o, Soul, 아까 제임스 모리슨 약간 소울풍으로 시작해서 소울곡 하나 더 갑니다. Gladys Knight and the Pips, Midnight Train to Georgia.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Gladys Knight and the Pips, a midnight train to Georgia. So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Actually, if you're tuned into our 6 p.m. rerun,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t is a rerun. So 문자는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6시에 듣고 계시다면요. So, watching that interview got me thinking about, gap years or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I think, you know, whenever you have to quit your job, right, there's that fear of whether you will be able to continue that work in a different places, in a different company.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 내가 다른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And also, if you have to kind of discontinue your study, then, you know, there's that fear, you know, when you get back, you know, will you be able to, like, you know, continue at the same level with the same focus? 학교를 다니다가 뭐 휴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Or if you have been in a relationship constantly, and if you break up with somebody, and there could be that fear of, you know, would I be able to get back into another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뭔가 계속 뭐 연애를 했다면은 누군가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 또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I guess that's what gap period can do to our, you know, psychology, I guess. 뭔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공백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I mean, sometimes, you know, taking a break can feel like, you know, it's a sign of weakness or, you know, feel like, you know, you're not doing quite enough to continue. 그런 약간 guilty feeling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espa. The song is 쉬어가도 돼.

That was I See You, Aespa, 쉬어가도 돼라는 곡이었습니다. So gap year,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That is the topic at on our hand today. So last day of June and also the last day of first half of 2026. 2026년의 전반기를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윌슨 필립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old o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거위의 꿈, 김동률 featuring 이적, also known as Carnival. I guess it's about time they do a reunion, even if it's just a one-off sort of a event.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be looking forward to that. 그렇죠. 공연한다면 티켓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So talking about the gap period of our lives, 독더미님께서도 사연 주셨는데요. 공백기 하시니 연애의 공백기가 떠오르는 건 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백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인생의 연애의 공백기. So 독더미님 is talking about the dating gap. It's right on topic, that's for sure. 재수하는 걸 기다려서 결국 저랑 같은 학교에 들어온 전 남친이 전 남친 involves about three ex-boyfriends, right? Okay, that's pretty good. 그 남친이 최지우 씨를 닮았다는 동기랑 사귀게 되어 헤어지고 난 뒤 저는 잠시 연애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하하. So after my ex-boyfriend from way back waited a whole extra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that he could attend the same university as me, ended up dating one of my classmates who looked like 최지우. 그렇군요. 그래서 잠시 연애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동안 저는 저희 과에 몇 안 되는 여자친구들과 취미생활, 학원 등 많은 걸 함께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during that dating gap period,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girlfriends in my department, and we took classes together, you know, picked up hobbies, and shared all kinds of experience. And decades later, we're still the best of friends. So it turned out for the better, 그죠? 뭐 연애를 했으면 뭐 길어봐야 6개월 아니었겠습니까? But instead, you ended up, you know, meeting your lifetime friends. I guess when we talk about gap period, I think one thing is for sure. As a result, what we do gain from gap year is time. 모든 공백기를 갖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인데요. I think that time could be used, you know, trying to explore more about myself. 자신과의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경험 또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But 독더미님, very good, very good. I think, yeah, we all need the, you know, dating gaps. I think 뭔가 이렇게 자신만을 좀 위한 시간. 아무래도 연애를 하면 그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또 많이 가지면은 또 그 제대로 된 연애가 될 수가 없죠. So if you do.

Couple of tracks, Marvin Gay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and Park Young, Blue Sky, which was a request coming in from Penny Nim. Gabier, right? I think we probably most likely, you know, went through one, you know, at least once, you know, in our lives, I think.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뭐 얻었는지 뭐 아무것도 안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휙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I think, you know, I've gone through some gap years as well because after I graduated, 대학교 졸업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you know, I didn't, you know, get a job right away, you know, because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My aspiration was somewhere different.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공부에 대한 별 열정이 없었고, you know, my heart always has been with music. So as soon as I graduated college, I think I've started work on my music more seriously.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이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I guess I could consider that gap years because you know I wasn't you know making money per se you know full time. 그렇기 때문에 I think I spent a lot of gap period. Of course, I would have different part time jobs, you know, in between to support myself. 그러다가 계속 음악을 할 때도 it was kind of like half gap year because you know again I guess the economy. Right?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계속 벌고 있어야지 이 gap year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So I guess it was, you know, this job that I finally sort of settled down, I guess, in a way. 쿨피스님께서는 치즈에도 구멍이라는 공백기가 있듯이 인생에도 대부분 필수적이든 아니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 있을 듯한 치즈의 구멍 같은 공백기가 있지 않을까요? I don't know. I always wonder why there are holes in like big chunks of cheese. I guess it does good for the cheese. 뭔가 이렇게 뭐 공기도 통하고 그런 역할일 거라는 어떤 짐작을 하는데요. I'm not too sure about that.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I think, you know, that we could consider those gap years some breathing room in our lives.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As I said, you know, gap years always, without a fail, can do one thing for us. That is, secure us a lot of time to ourselves. 뭔가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잖아요, gap year가. 그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쿨피스님, it was a good analogy, I think. 치즈에 그 구멍이 있는 것.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세컨 하프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박입니다. I'm always by your sid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Hit it! 1012, 1013, 1013, 1012, 1013, TBS.
4: Drop it!
3: TBS.
4: Come on, yo!
3: 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Say that this is not a live show. If you are tuned in to our 6 p.m. So right now, I guess it would be 7 p.m. For our listeners, or 3 a.m. for our listeners. This is a rerun. And if you are listening right now at 11 a.m., this is a live broadcast. 문자로 보내주시려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Also, we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Open chatting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open chatting 채널, open chatting 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환영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ve been talking about something called taking a break, I guess, you know, in a way, you know. But a lot of gap periods are not a same as taking a break, because taking a break sometimes, a lot of times, is voluntary, right? But a lot of gap years comes in the form of involuntary sort of a break.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런 경우가 좀 마음에 좀 힘든 상황이 오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니님께서는 그 오늘 질문에 관해서 어쩌면 저는 공백기 러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뭔가 할 때는 엄청 열정을 가지고 하는 타입이라 열정과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면 좋을 텐데 전력 질주 후 공백기라는 이름하에 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나를 찾고 자아 성찰인 것 같다. 저에게는 공백기는 휴식입니다. So I'm actually a fan of a gap period. So when I commit to something, you know, I give it my everything. So I only wish I had endless passion and also endless stamina to continue. But that's not quite, you know, how I'm wired. So after to sort of sprinting at a full speed, I need a big break. And that break is usually a resting time for me. That is, you know, very understandable, and that is very logical too, because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f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농구, 프로농구도 그렇고. If you look at the professional baseball, you know, professional basketball, they play couple of days and then take a rest.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좀 쉬는 날이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하고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 날이 있고요. Rarely they would play two consecutive days.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NBA에서도 you know, it takes a lot out of the players. So they do need a day of rest. And if you are a fan of NFL, which is 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 이제 미식축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팬이시라면은 they only have one game per week. 그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해요. And if you're not too familiar with NFL, you know, you might be asking, why only one game per week? That's like not that many games. So in a full season, they would only have like 17 or 18 games. That is because it takes a lot of physical, you know, energy out of the players. 그러니까 이 NFL 경기는 한 경기가 엄청나게 힘든 경기이거든요. 이 체력, 이 소비량이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그래서 they need a full a week to recover. 적어도 5일은 4, 5일은 완전 푹 쉬어야지 이게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can apply that to our lives, right? You know, I mean, if you are going full speed, you know, for 30 or 40 years, this is usually the case for a lot of people,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right? If you going at that, you know, at that rate, right? There is no break. 그러면 공백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But, you know, our body and mind maybe is requesting a break in a way. So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죠? It's just a matter of what kind of form it comes in. 어떤 형태로 이제 gap period가 오는지의 문제이겠죠. 말이 좀 많아졌네요.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컵톱 트랙스 최유리 숲 그다음에 윤상 달리기 두 곡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투 스트릭트 트랙스 이렇게 뭐 이렇게 혀가 계속 꼬이네요 오늘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숲 최유리 윤상 달리기 제니님께서 이케님 이야기 들으니까 드라마 스토브 리그도 생각이 난다고. Yes, 스토브 리그 is sort of basically off season for baseball, right? So teams need to kind of fill up the stock of players, you know, trade players, you know, kind of a reset. 그렇죠.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수를 확보하는지, 어떻게 또 선수를 재정렬하는지.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Of course, it's not the player's job, you know, the Stove League, right? The GMs and the scouters and the coaches' job to, you know, get players and get rid of players, sometimes trade away players. 쿨피스님도 전력 질주에는 깊은 숨쉬기가 필수이죠. Deep breaths are essential after a full speed sprint, of course. 맞아요. Gap의 시간,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헤일리님께서는 공백기, 저는 인생에도 연애에도 공백기가 없었어요. 공백이 싫어서 재수도 안 한 걸 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I never really have a gap period. Not even in dating. And looking back, I disliked the idea of being in between so much that I didn't even take a gap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I'm just the kind of person who can't stand not belonging somewhere. 저랑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sustaining a musician's life in Korea was that I felt like I didn't really belong anywhere. Of course, I had my band. 물론 제가 이제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웠지만 그래도 뭐 밴드에 속한다기보다는 어떤 회사에 속하고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떤 뭔가 울타리에 속한다는 느낌이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I really missed the feeling of being surrounded by a bigger group of people. 그래서 헤일리님께서 사실 공백기가 회사 그만두고 아이 셋 챙기는 지금인가 싶기도 한데요. 공백기라 하기에는 지금의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So maybe this is my gap period, you know, leaving my job and spending my days taking care of my three kids. I guess taking care of three kids is hard.

hardly what constitute a gap period.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의 삶은 gap year라고 하기에는 gap time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다기보다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Nancy Sinatra, Summer Wine.

Nancy Sinatra, Summer Wine, and another Nancy Sinatra track,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보글님께서 이 두 곡이 한 곡처럼 연결이 되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That's what I was hoping it would feel like. 감사드립니다. 보글님께서 학원 선생 잠깐 하던 시절 맨날 영화 보고 또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So I briefly taught at an academy and I spent my days watching movies over and over. I was very happy. So that was sort of a gap time for you. Kind of reminded me of my own time when I was teaching at academies.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 I don't know why I wasn't really at ease at the time.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좋았던 시절인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동요 위클리 하는 날이죠. We'll be back with the great 동요 and the matching songs as well. Janet Jackson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gain.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매칭이 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함께 선곡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every children's song that we introduce, feature on this segment, there will be a matching song. It could be a popular song,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It could be many different form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music. 그 선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children's song for today. It's titled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You can kind of get the vibe just by listening to the title of this song. 그죠? 배고픈 호랑이. Hungry Tiger. Hungry Tiger. 배고픈 호랑이는 국악 동요의 장르입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There are different genres in 동요 as well. There are, you know, what we call the ballad. So, counterpart of ballad in 동요 is 서정 동요, and there are also 국악 동요,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had all the tiger's fierceness gone? 옛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Here we go. Have a rice cake. Were you that hungry? Eat your rice cake and get your strength back.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정겹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고픈 호랑이 국악 동요이고요. The singer is 황지연 and 작사 작곡은 조원경 작사 and 김신혜 작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놀리스 때를 이제 템포 체인지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그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e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동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I think in the format of a 국악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tale, traditional folktale.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Yes.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love that song 진짜. 전 정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So that was your matching song. The matching song for 배고픈 호랑이. So I'm assuming that this 흥보가 기가 막혀 was inspired by the 흥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어.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력,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그렇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you know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희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동영상자 난 내가 좋아. 랩도 나오고요.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친구끼리의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cutie-names, I think, have noticed. 콜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권 크크 상민님도 최성권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Okay, that i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최성권 네가 좋아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bye by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 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3: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5: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6: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7: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6: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他是不是有问题？先送一首歌给大家，那防弹소년단带来的 Fire。
1: 불타오르네.

这些朝鲜人接下来又有着怎样的故事？我们在这里送给大家一首有故事的歌，정승환 带来的《그건 너이니까》。

That was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Isn't love the best feeling ever? 누가 그러는데요. 행복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떠올릴 때 와, 그날 정말 생산성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So I think that is why some friendships or relationships feel so valuable because, well, not because of what you accomplished together, but because you never felt the need to accomplish anything at all. Sometimes the best use of time is forgetting to keep track of it. And if you laughed a lot along the way, that is probably time very well spent. And as someone who always have this obsession of being productive, I totally agree with this because in the end, I would never look back and say, oh my God, that day was such a precious day. I did my workout, I did my studies and everything. It was so productive that made me so happy. No, no, no, that's not the case.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hink about the real happiness and who we share it with. I'm willing to share it with all of you Morning Groovers today as well as we open up the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그런 시간 저는 보낼 기대를 마구마구 하고 있답니다. So everybody come and join me to the party. 파티에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초대가 된 이 모닝 그루브 생방송 파티 시간이에요. 출석 체크 바로 가볼게요. Ben's Brill, hello!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Dr. Paper님 오셨고요. Penguin Killer님 오셨고요. 우리 상민님 오셨고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반장님도 오셨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And Sunset Morning Groover is here also. Text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늘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출첵 인사드려요. 생방 화이팅! 함께 달려보아요. Looks like you're very excited about the live broadcast today. 월요일이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모닝 그루버? 월요일 시작을 모닝 그루버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그 허전함, 공허함 많이 느끼셨나요? Because you've been missed on Monday. So where were you? But anyways, I just wanna say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오늘이라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appy Life Morning Groove Day! I believe that a lot of you are excited. 아,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아쉽네. 이게 안 돼가지고. 저 오늘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완전 드레스 입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줄 알고 막 신부 메이크업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아쉽게 됐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실 수가 없겠네요. 언젠가 가동하게 된다면 제가 또 이렇게 분장 한번 하고 나타나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길까지 손꼽아 기다려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sn't this the core segment of Morning Groove? 모닝 그루브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죠. I ask you a question and you answer.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body.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다 라고 느낀 순간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this is what happiness feels lik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Again, I did mention about, you know, this productivity versus sharing meaningless time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 so it could be something that's related to that.
소소한 거일수록 더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평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데 이제 줄을 딱 서가지고 내 자리에 딱 앉아서 그 평냉 국물을 한입탁 들이키는 순간 으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You know, if you have been craving for a certain food for a long time, and once you have the sip of it, you would feel that happiness. But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제 답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행복해지 느끼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가 딱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할 때예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You know some people say that, oh, it's not good for your eyes. You shouldn't do that. It really deteriorates your brain. 뇌를 망가뜨리니까 하지 마세요. 수면이 방해가 돼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전 근데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인걸요? Like, I need that time. Like, I think I deserve that. 가끔은 뭐 핸드폰을 볼 여유도 없이 되게 바쁠 때가 있는데, 그 30분 동안, you know, I'm looking at like the most meaningless contents ever. 정말 의미 없는 그 릴스를 보고, 정말 의미 없는 짤들을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은 그 시간이고, you know, even though I'm feeling really tired and I just want to go to sleep, I would make sure that I have a little bit of time to do that. 저는 뭐, 뇌안 좋든, 뭐, 눈에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뭔가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보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뇌과학자님들, 듣고 계신가요? 혼자 왜 찔려가지고 이러는지.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이제 여러분의 답을 제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Okay, let me think about 박은희 팀장님's answer. We'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when we were having a meal together, as we always have meal together. She said that she needs some cool time for herself. 그러니까는 아이와 주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시거든요. 뭐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어디 하원도 하고, 막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놀이터도 막 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쿨타임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온전한 그 혼자의 시간을 잠깐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시간이 아마 아,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밖에서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우리 밖에 윤 감독님은 자녀가 셋이세요. 그 쿨타임 가능하신가요? Like, do you actually get that time of your own ever? And he says no. 밖에서 절대 그럴 시간 없다고. 아이가 아들만 딱 셋이거든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모닝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merican author's best day of life.

0: All right, morning groovers, shall we now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you think life is good? What made you think, oh,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우리 8086, 어머, 신규 모닝 그루버시네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Here is a red carpet for you. 레드 카펫 쫙 깔아드립니다. They answered,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볼록하게 솟은 신랑의 하얀 배를 만질만질할 때, 아, 이게 행복이지 느낍니다. So when we eat a delicious meal together and I gently stroke my husband's white plump belly, I think to myself, ah, this is what happiness is. 진짜요? 본인의 배가 아니라 신랑의 배를 만지실 때 행복하시다고. 말랑말랑한 배. 아, 저 같았으면 이거 언제 뺄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찐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남이 맛있게 먹은 그 배를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을까 이러면서 찐 행복을 느끼시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They also sent in a picture. 아, 중국집 배달시켜 드셨네. So it seems like they have ordered some Chinese food. 아,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메시지에 막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네요. 어찌됐건 Thank you for sharing that 8086 Morning Groover. 우리 찬이송 Morning Groover. 요즘은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습니다. 치킨, 떡볶이, 야식. 너무 행복인 걸 몰랐습니다. 보고 싶네요. 우리 치킨이 볶이. Sounds like a name. 치킨이 볶이. So unfortunately, Chani Song is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rough times, digesting these days. So they really miss eating food like chicken and tteokbokki. Now they're able to realize that that used to be one of their biggest happiness.
1: 이게 참 이때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근데 많은 걸 못 먹게 되면은 위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밖에 그 박우리 팀장님이 그런 소화력? 제가 소화력이 좀 안 좋은데 너의 소화력이 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의 위가. 그러니까 항상 만년 다이어터시거든요. 드시는 거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막 먹고 싶어도 소화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런 위 정말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팀장님 같은 위가 부럽습니다. As a person who's not able to digest many food, you know, I have like this big willingness to eat.

eat because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 out there. But it's annoying because I can't really digest. 그러니까는 제 위가 그거를 수용을 다 못하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서 I can totally feel what you're going through. 근데 약까지 드시고 계시니까 진짜 조심하시긴 하셔야겠어요. 소식하는 게 최고겠죠? Kim's fan morning giver. 퇴근 후에 짜장면과 탕수육에 소주 한잔 하는 게 행복이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없다면 월급쟁이들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Having some delivery food after work and having a little bit of soup, sip of soju, that is what I call happiness. 그러게요. 이 사진, 우리 Kim's fan morning giver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 그리고 만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야, 완전 황제가 된 기분일 것 같은데. You must feel like a king having all of these food all to yourself. 아, 그러니까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You would feel like you are rewarded after a long, long tough day. You order like 3 plates for yourself and you just have some sip while watching one of your favorite content. Oh my gosh, that is happiness. Like, nobody's disrupting you. You're having that enjoyable time of your own. 이 만찬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나 혼자만 온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That is truly a happiness for sure. 우리 모닝그룹아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소하게 행복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바로 찐 행복이야.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everyon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또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차가 깨끗해지는 느낌,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You know, having to do those cleanup once in a while, if you have to do it every single day, that would feel like labor. But if you do it like some time after time, that actually makes you feel good. 그래서 어딘가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거나 간만에 그냥 그래, 기분이다. 세차 한번 뽀득뽀득 해볼까? 이러면서 세차를 한다거나 이래도 은근히 좀 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거든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Ok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 Stay tuned.

0: Sabi says, good morning on YouTube live stream. Yes,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t this moment. So come on in, everyone. And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When was the moment that made you feel this is what happiness is?
1: 최근 들어서 이게 찐 행복이지라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0: Our Simba Morning Groover, aka 3468 Morning Groover texted,
1: 출첵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내식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행복이에요.
0: So your flight back home after a business trip and having some in-flight meal while watching a movie. That is what happiness is.
1: 그 행복 저도 느껴보고 싶다. 뭐 출장 이런 거를 떠나서 비행기 타면 영화 한 편을 다 온전히 못 봐가지고.
0: You know, it doesn't last a five minutes. It's basically like a lullaby for me.
1: 저한테는 뭔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는 게 자장가거든요. 항상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를 온전히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심바 모닝 그룹은 기내식 먹으면서 어떤 영화를 볼까나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0: And it's such a relief feeling. Imagine you maybe might have been a little nervous to get things don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but then afterwards everything's done. All you need to do is relax, enjoy the time of your own.
1: 그러니까 그 긴장도 다 풀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끝났다라는 그 해방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바쁘지만 온전히 혼자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행복을 느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요리하는 그 시간이 평화롭더라고요. 이게 매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니까 이게 재밌고 평화롭고.
0: But I found a lot of people finding peace in their kitchen. Maybe it's because they don't get to think about anything complicated when they're cooking. They can literally just focus on cooking itself.
1: 저도 가끔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거 좀 느껴요.

막 직수도 내려가는데 그거를 버티는 힘을 대준다고요? 영광입니다. So, you know, we beat everything, you know, even though you're feeling really under the weather, down in blue because of, you know, your stock market. Morning Groove is your energizer. 이 정도의 레벨이었다니, 모닝 그루브가. 그래요. 시퍼렇게 먹는 계좌 봐봤자, 계속 봐봤자 내 마음만 멍들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잊어버리고 어플 확 지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모닝 그루브 같은 거 들으면서. 요즘 코스피가 거의 뭐 롤러코스터죠? Yeah, it's like a roller coaster. It comes up and down every single day. So you might as well just not look at it for the sake of your mental health.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근데 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유명한 그두 가지 항목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딴 세상 사람 얘기 같아요. I can't really agree with it. I can't really relate to it. So I don't get stressed at all. 그냥 그런가 보다. 예쁘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true, genuine happiness? When was that authentic happiness moment that you felt? 여러분들, 이게 찐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Can't Stop the Feeling.

You are listening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on the amazing radio stati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Hajin-nim is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우리 Hajin-nim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Happy, happy한 아침이죠. Now for MG Q&A, we have many more answers to introduce. So let's start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about what an authentic happiness is. 이게 행복이지 싶은 때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남극같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잘 때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월급날 아침만 점점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n this hot weather, I feel happy when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under my blanket and also on a payday. 그러니까요. 이 이불을 뭔가 왜 이불을 에어컨 들고 덥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 시원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이랄까? So it's like a really mixed feeling of warm and cozy feeling under that cool air conditioner. 이 기분 뭔지 알죠? 그래서 여름에 이불을 얇은 거를 안 덮고 약간 도톰한 거를 고수하면서 덮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I'm one of them, actually. 뭔가 이불은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 같거든요. Your blanket gotta have a little bit of weight to feel cozy and to have a good night's sleep, at least for me. 그리고 월급날. 아, 그러니까요. 이 월급을 딱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우리는 참 이거에 중독돼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can you imagine not being able to get paid for 23 months in a row even though you'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여러분들, 2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는 그거 진짜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정말 고돼도 이 월급날 때문에 버티는데 우리 TBS 여기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방송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한 달 한 달을 더 버틸까 항상 걱정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이 EFM 모닝그룹을 굴러가게 하는 우리 박은희 팀장님,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다 이제 뭔가 그러면은 올스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TBS 직원들도 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정말 이제 곧 in the near future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외치고 한번 출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Dr. Paper Morning Groover said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빠바밤 모닝그룹의 시그널 방송을 들으면서 찐 행복을 느껴요. 어제는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가 아빠 수고했어 하고 안아줬는데 살짝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웠네요. So you feel happy when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an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day. And yesterday, my second child said that you had a nice long day and they gave me a hug and it felt really good. 이게 진짜 막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녹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진심이건 아니건 그냥 sometimes you just needed to hear that word and if somebody really close to you says that to you, oh my god, like you feel like you have owned the world, doesn't it?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없는 한마디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 맛에 또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비 모닝 그룹어, 이제 둘째까지 같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돼서 가족 4명이서 다 같이 라이딩하고 커피숍 가고 음료랑 팥빙수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토이스토리 5도 보고요. 사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 물론 모닝 그룹을 매일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Oh, well, so you're able to do a lot of family stuff together now. You can ride bicycles together, go to the movie theater and watch Toy Story 5 and also have some pop bingsu at a cafe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 아이가 크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와 드디어 함께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미. 왜냐면 아이들은 좀 순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근데 어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함께 나누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은희 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랑 마라탕 먹어. 약간 이런 생각하실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랑 같이 그런 음식 먹는 데이트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남편이랑 함께 저녁 먹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때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So taking a walk with my husband after having dinner together and enjoying that nice breezy cool weather together. 이 산책이 진짜 좋아요.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보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So this is such a precious time that may not come back. So you gotta enjoy it to the max while you can. 그러니까 이 시간들 되게 그냥 매일같이 하는 산책인데 싶지만 돌아보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운동 열심히 한이 생산적인 하루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소소하게 별거 없이 산책하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Let's not forget about that, everyone. Having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having to take a walk every day, that is the happiness and we all have to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Ah, this is nice. Just reading these messages makes me feel so happy and relaxed. 여러분들 문자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찐 행복입니다, 써머비디님. 아시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찐 행복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Don't go anywhere. Stay tuned.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쫓아갑니다. We're gonna now finally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소양, 바람의 노래.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welcome, everybody. Bienvenidos. Estás escuchando Morning Groove. You're listening to the best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신이 나면 자꾸 스페인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어쩌면 좋죠? Uno, dos, tre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you can tune into our radio program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깨 모닝 그룹께서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TBS 정상화 기대합니다. 썸머 PD 말대로 다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And another new morning groover texted also 9743, a new morning groover. 침대에서 좋아하는 콘텐츠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물론 남편 몰래요. So watching those contents, my favorite contents, on my bed, and of course behind my husband's back, secretly. 이렇게 몰래 하는 그 아찔함,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침대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막 부스러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TBS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어 교육, 교통방송 잘 듣고 있는데 월급이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and also TBS EFM. 그러게요. 우리는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방송하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 돈도 받고 그러고 싶은 건데 We don't want anything much. We just want to broadcast and provide good programs to the listeners that are still here rooting for us. 응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인생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나. 정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오는 동안 그 전에 조금만 직원들이 버틸 수 있게 힘이 돼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매일 아침 몽구와의 산책이 행복해요. 캠핑장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스피커폰을 크게 틀어서 음악 감상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I hope nobody's around when you're doing that.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괜히 그러고 있다가 뒤에 딱 누구 마주치면 약간 민망하지 않나요? 몽구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가 어쩌면 그렇게 진돗개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고 Very handsome and dignified dog indeed. 몽구 이름은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몽구 몇 살이에요? 아침에 또 몽구만의 또 행복일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자기 아빠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뷰도 같이 보고 그 시간 너무 소중해요. 사진으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이성 모닝그룹어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구니 팀장님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바. 바라볼 때마다 항상 먹고 있는 그녀. 구. 그런 그녀가 예뻐 보이네요. 니. 니네 누군지 아나. 죄송합니다. 신청곡. Bruno Mars의 When I Was Your Man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삼행시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Why you guys are sending me these kind of poets? 왜 보내시는 거죠? 이거 뭐 모닝그룹 안에서 유행하는 건가요? 저는 뭐 삼행시 미션을 이렇게 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삼행시 보내주시는 거 너무 귀여우시고 우리 모닝그룹어들 This is why you guys are so sweet and lovely. Like why are you guys doing this voluntarily? 그리고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일단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를 드시고 있는 그녀. 뭔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가 딱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죠? 굉장히 미모의 여성인데 먹는 데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시는 그리고 만년 다이어터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입니다. 너무 소중한 그녀. Alright, morning viewers, this has been fun. We're gonna now move on to our segment, so get ready for that.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by Chinese song, morning group, 아름다운 삼행시.

0: 1, 2, 3, 4, let's go.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모닝 그루버들. 슈퍼스타 모닝 그루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과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and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연 씨 실제로 만난 적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ill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1: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0: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 star.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뭐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절대 음감 썸마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하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C 윤지 박세범 씨의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C 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나눠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at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하이어레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줄 리나만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과 먹고 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어,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과 독사과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Age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Summer Bidding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니요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킬러님 목 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썬데모닝으로밖에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수비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어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Ronin Grub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불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get through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영감을 나눠줄 그렇게 좀 더럽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Don't you guys have that urge to, you know, just dip into your food whenever you're stressed out? 뭔가 보상받고 싶거나 좀 힘들 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시켜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치킨이 좀 땡기시나요?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강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Pickup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ied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히려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히려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Out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And I'm back, everyone, ready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feel, oh, life is goo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Ke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안녕하세요. 평소 흔히 보는 것들을 가깝게 그리고 자세히 볼 때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최근에는 산책 중에 직박구리를 가깝게 촬영했는데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걸맞게 늠름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So whenever I take a close look at the things closely in more detail, I feel a little happiness. 와, 직박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AI 사진 같은데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셨어요? 막 그 미세한 털까지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막 새들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how little birds look like because we don't really look at them. But if you take a close look at those things that are around you, they all exist in this life for a good reason.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아름다움을 막 발휘하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goes the same for us human beings too.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싶다가도 또 그 사람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더 알아가면은 매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와, 방금 말 좀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쁜 법이죠. 코코 모닝 그룹어. 굿모닝 모닝 그룹. 그야말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모닝 그룹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경주로 향하는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을 TJ와 함께 하다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닐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다요. I guess

저만의 시간이 되면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식사와 반주를 즐기며 동영상을 시청하면 그 순간이 행복 그 잡채이자 극락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닝그루브 방송을 위해서 썸머피디님과 제작진분들이 주 3회 생방송을 해주신다고 하신 결정으로 인해서 모그 방송 들을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번저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꾹꾹 눌려진 이 기이메시지 어쩜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So the happy moment that I feel is after working, you know, walking my dogs and having to watch my favorite contents while having a little sip of a drink and also hav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별거 없다니까요. 뭐 진짜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song is requested by our Choguk Morning Groover, Bon Jovi. It's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g.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read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문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e're talking about that moment when you feel an authentic, real happiness.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어떤 데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by our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늦은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픈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좀 떨리네요. 지난주도 잘 해냈는데 오늘도 안 떨고 잘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이지 느낀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 둘이 아직 입 벌리고 자고 있을 때요.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남편이 입 벌리고 자면 손가락을 넣는데 크크크라고 Mr. Big의 To Be With You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you have another open class today. You did well last week, so I'm pretty sure you're gonna nail it this week also. 지난번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셨을지 감도 안 오네요. 보통 그냥 무난하게 했어 이렇게 하고 많은데 진짜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때는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더더더 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가 되시길 빌고요. 파이팅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제가 왜 문자를 보내요? 근데 아이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침마다 입을 벌리고 잔다고요? 와, 입안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입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말라서 막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귀여운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행복미소 장착하시겠어요. 그런 게 또 아이들 키우는 재미일 것 같은데 또 금방 크니까 그 순간들을 또 매일매일 만끽하고 즐기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바쁘고 이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sharing everything today. Morning Groo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복 공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y happiness truly is being able to talk to you guys, being on air, having to do this Morning Groove broadcast with all of you. 저도 이렇게 모닝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런 일상, 아침이 저한테는 큰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계속해서 모닝그룹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I will upload the version of, re-listen version of Morning Groov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Rerun, 다시 듣기 파일 제가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룹 채널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다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또 팔로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efore I close out the program, let me introduce this final message by 민준 리나맘. 임신을 했을 때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기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임신하고 싶어요. When I was pregnant, I could eat whatever I want, and that was a truly happy moment for me. 그러니까 입덧이 없으셨나 보네. 입덧 있는 경우에는 그냥 쭉 임신하는 내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건강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임신 기간을 즐기셨나 봅니다. 어, 왜 이 문자 읽으면 또 박은혜 팀장님이 생각이 나지? 어쨌든 모닝그룹들 이렇게 또 일상의 행복 마구마구 누리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today. Have the best day ever,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Mr. Big to be with you.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그 약간 좋아해야 될지, it does have the lively feel, I'm not sure. 아니면은, 제 방에 리런을 듣고 계십니다. 재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라고 한번 그 공지를 좀더 여러 번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you know, whichever the case is, you know, I was very happy that, you know, there are listeners who tuned into our rerun show at the 6 and 2 a.m. as well. So, I came across this interview, right, which involves someone who is very famous these days. She has become incredibly famous, but she's not a K-pop star, a singer, or movie star, or whatnot. But she is someone who reached celebrity status in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요즘 정말 유명한 분이죠. 가수나 배우 같은 셀럽은 아니지만, 굉장한 셀럽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Her name is editor 김민경. 김민경 에디터. 바로 출판업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Of course, she is considered the idol of a publishing industry. Of course, she is deeply knowledgeable about books, right? And she sells a lot of books, I heard, right? But what really stood out about the interview was that, you know, how effortlessly she communicates. She's very humorous, witty, engaging, and she just has a way of making everyone around her feel comfortable while having fun. 뭐 책에 대한 전문성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이 많은 책을 또 파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면서 주의를 편하게 해주면서 또 재밌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But one part of the interview that really stayed with me was that after she graduated from college, she spent 6 years looking for a job. 무려 6년간 졸업한 다음에 구직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She applied to you know, countles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and she was rejected over and over again before eventually joining her current company, which is a publishing company. 6년 동안 많은 곳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고,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현재 직장인 이 출판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he was asked what she did during those 6 years of looking for a job. And her answer was very simple. She said there are a lot of books at her place. There are books all the time, right? So she just kept reading books. 집에 있는 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I think that kind of shows, right? And I feel like she has found her perfect job.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항상 최상이라고 생각하죠. For anybody, ideal situation is, you know, get a job to start right away after graduating, right? 왜냐면 바로 그냥 어떤 공백기 없이 바로 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계속 뛰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공백기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에서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그죠? So we feel like, you know, we're not really moving as we're supposed to. 뭔가 어디론가 빨리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백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김민경 에디터처럼 공백기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양분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또 공백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we have a lot of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Whether it be you know, going to a company, right? You know, being in a relationship, right? Going to school,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하지만 항상 쭉 뭔가를 가기보다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경 에디터의 인터뷰를 보면서 와, 6년이란 공백 기간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을 텐데. It must have been such a tough time to swallow, you know. If you're just fresh off the college and for 6 years you're looking for,

place to work, but she found her ideal job and 정말 지금은 정말 천직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ver gone through a gap period in your life and what was it like? 여러분에게 되는 시간이었는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공백 기간이었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오늘 해보면서 2시간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요. 아까 언급한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ain, any gap period that you've experienced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공백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o, Soul, 아까 제임스 모리슨 약간 소울풍으로 시작해서 소울곡 하나 더 갑니다. Gladys Knight and the Pips, Midnight Train to Georgia.

Gladys Knight and the Pips, a Midnight Train to Georgia. So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Actually, if you're tuned into our 6 p.m. rerun,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t is a rerun. So 문자는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6시에 듣고 계시다면요. So, you know, watching that interview got me thinking about, you know, gap years or gap period in our lives.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I think, you know, whenever you have to quit your job, right, there's that fear of whether you will be able to continue that work in a different places, in a different company.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 내가 다른 회사에서 또 일을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And also, if you have to kind of discontinue your study, then, you know, there's that fear, you know, when you get back, you know, will you be able to, like, you know, continue at the same level with the same focus? 학교를 다니다가 뭐 휴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Or if you have been in a relationship constantly, and if you break up with somebody, and there could be that fear of, you know, would I be able to get back into another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뭔가 계속 뭐 연애를 했다면은 누군가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 또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I guess that's what, you know, gap period can do to our, you know, psychology, I guess. 뭔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공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공백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I mean, sometimes, you know, taking a break can feel like, you know, it's a sign of weakness or, you know, feel like, you know, you're not doing quite enough to continue. 그런 약간 guilty feeling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espa. The song is 쉬어가도 돼.

That was I see you, Aespa. 쉬어가도 돼라는 곡이었습니다. So gap year, gap period in our lives, right? That is the topic on our hand today. So last day of June and also the last day of first half of 2026. 2026년의 전반기를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윌슨 필립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old on.

거위의 꿈, 김동률 featuring 이적, also known as Carnival. I guess it's about time they do a reunion, even if it's just a one-off sort of a event.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be looking forward to that. 그렇죠. 공연한다면 티켓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So talking about the gap period of our lives, 독도미님께서도 사연 주셨는데요. 공백기 하시니 연애의 공백기가 떠오르는 건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백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인생의 연애의 공백기. So 독도미님이 is talking about the dating gap. It's right on topic. That's for sure. 재수하는 걸 기다려서 결국 저랑 같은 학교에 들어온 전 남친이 전 남친 involves about three ex-boyfriends, right? Okay, that's pretty good. 그 남친이 최지우 씨를 닮았다는 동기랑 사귀게 되어 헤어지고 난뒤 저는 잠시 연애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하하. So after my ex-boyfriend from way back waited a whole extra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that he could attend the same university as me, ended up dating one of my classmates who looked like 최지우. 그렇군요. 그래서 잠시 연애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동안 저는 저희 과에 몇안 되는 여자친구들과 취미생활, 학원 등 많은 걸 함께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during that dating gap period,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girlfriends in my department, and we took classes together, picked up hobbies, and shared all kinds of experience. And decades later, we're still the best of friends. So it turned out for the better, 그죠? 뭐 연애를 했으면 뭐 길어봐야 6개월 아니었겠습니까? But instead, you ended up meeting your lifetime friends. I guess when we talk about gap period, I think one thing is for sure. As a result, what we do gain from gap year is time. 모든 공백기를 갖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인데요.

Couple of tracks, Marvin Gay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and Park Ki-young, Blue Sky, which was a request coming in from Penny Nim. Gabier, right? I think we probably most likely, you know, went through one, you know, at least once, you know, in our lives, I think.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뭐 얻었는지 뭐 아무것도 안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휙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I think, you know, I've gone through some gap years as well because after I graduated, 대학교 졸업한 이후를 생각해 보니까, you know, I didn't, you know, get a job right away, you know, because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My aspiration was somewhere different.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공부에 대한 별 열정이 없었고, you know, my heart always has been with music. So as soon as I graduated college, I think I've started work on my music more seriously.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이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I guess I could consider that a gap years because you know I wasn't you know making money per se you know full time. 그렇기 때문에 I think I spent a lot of gap period. Of course, I would have different part time jobs, you know, in between to support myself. 그러다가 계속 음악을 할 때도 it was kind of like half gap year because you know again I guess the economy right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계속 벌고 있어야지 이 gap year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So I guess it was you know this job that I finally sort of settled down I guess in a way. 쿨피스님께서는 치즈에도 구멍이라는 공백기가 있듯이. 인생에도 대부분 필수적이든 아니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 있을 듯한 치즈의 구멍 같은 공백기가 있지 않을까요? I don't know. I've always wondered why there are holes in like a big chunks of cheese. I guess it does good for the cheese. 뭔가 이렇게 뭐 공기도 통하고 그런 역할일 거라는 어떤 짐작을 하는데요. I'm not too sure about that.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I think you know that we could consider those gap years some breathing room in our lives.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As I said, you know, gap years always without a fail can do one thing for us that is secure us a lot of time to ourselves. 뭔가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잖아요. gap year가. 그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쿨피스님, it was a good analogy, I think. 치즈에 그 구멍이 있는 것.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세컨 하프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a YouTube Boinan Radio live streamed right now as well. And this is for actually morning live broadcast only. 아침 생방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nd speaking of our reruns at 6 p.m. and 2 a.m. 6시 리런 들으시면서 생방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큐티님들, 청취자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I just wanted to say that this is not a live show if you are tuned in to our 6 p.m. So right now, I guess it would be 7 p.m. For our listeners or 3 a.m. for our listeners. This is a rerun. And if you are listening right now at 11 a.m., this is a live broadcast. 문자로 보내주시려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Also, we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Open chatting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open chatting 채널, open chatting 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환영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ve been talking about something called taking a break, I guess, you know, in a way, you know. But a lot of gap periods are not a same as taking a break, because taking a break sometimes, a lot of times is voluntary, right? But a lot of gap years comes in the form of involuntary sort of a break.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런 경우가 좀 마음에 좀 힘든 상황이 오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니님께서는 그 오늘 질문에 관해서 어쩌면 저는 공백기 러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뭔가 할 때는 엄청 열정을 가지고 하는 타입이라 열정과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면 좋을 텐데 전력 질주 후 공백기라는 이름하에 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나를 찾고 자아 성찰인 것 같다. 저에게는 공백기는 휴식입니다. So I'm actually a fan of a gap period. So when I commit to something, you know, I give it my everything. So I only wish I had endless passion and also endless stamina to continue. But that's not quite, you know, how I'm wired. So to sort of sprinting at a full speed, I need a big break. And that break is usually a resting time for me. That is, you know, very understandable. And that is very logical too. Because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f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농구.

프로 농구도 그렇고. If you look at the professional baseball, you know, professional basketball, they play a couple of days and then take a rest.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좀 쉬는 날이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하고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 날이 있고요. Rarely they would play two consecutive days.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NBA에서도. You know, it takes a lot out of the players, so they do need a day of rest. And if you are a fan of NFL, which is 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 이제 미식축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팬이시라면은 they only have one game per week.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해요. And if you're not too familiar with NFL, you know, you might be asking, Why only one game per week? That's like not that many games. So in a full season, they would only have like 17 or 18 games. That is because it takes a lot of physical, you know, energy out of the players. 그러니까 이 NFL 경기는 한 경기가 엄청나게 힘든 경기이거든요. 이 체력, 이 소비량이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그래서 they need a full a week. To recover. 적어도 5일은, 4, 5일은 완전 푹 쉬어야지 이게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can apply that to our lives, right? You know, I mean, if you are going full speed, you know, for 30 or 40 years, this is usually the case for a lot of people,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right? If you going at that, you know, at that rate, right? There is no break. 그러면 공백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But you know, our body and mind, maybe is requesting a break in a way. So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죠? It's just a matter of what kind of form it comes in. 어떤 형태로 이제 gap period가 오는지의 문제이겠죠. 말이 좀 많아졌네요.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컵 오브 트랙스 최유리 숲 그다음에 윤상 달리기 두 곡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투 스트릭 트랙스 이렇게 뭐 이렇게 혀가 계속 꼬이네요 오늘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숲 최유리 윤상 달리기 제니님께서 이큐님 이야기 들

보니까 드라마 스톱 리그도 생각이 난다고. Yes, Stove League is sort of basically off season for baseball, right? So teams need to kind of fill up the stock of players, you know, trade players, you know, kind of a reset. 그렇죠. 스톱 리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수를 확보하는지, 어떻게 또 선수를 재정렬하는지.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Of course, it's not the player's job, you know, the Stove League, right? The GMs and the scouters and the coaches' job to, you know, get players and get rid of players, sometimes trade away players. 콜피스 님도 전력 질주에는 깊은 숨쉬기가 필수이죠. Deep breaths are essential after a full speed sprint, of course. 맞아요. Gap의 시간,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헤일리 님께서는 공백기, 저는 인생에도 연애에도 공백기가 없었어요. 공백이 싫어서 재수도 안한걸 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I never really have a gap period. Not even in dating. And looking back, I dislike the idea of being in between so much that I didn't even take a gap year to re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 I'm just a kind of person who can't stand not belonging somewhere. 저랑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sustaining a musician's life in Korea was that I felt like I didn't really belong anywhere. Of course, I had my band. 물론 제가 이제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좀더 쉬웠지만. 그래도 뭐 밴드에 속한다기보다는 어떤 회사에 속하고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떤 뭔가 울타리에 속한다는 느낌이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I really missed the feeling of being surrounded by a bigger group of people. 그래서 헤일리 님께서 사실 공백기가 회사 그만두고 아이 셋 챙기는 지금인가 싶기도 한데요. 공백기라 하기에는 지금의 저는 눈코뜰새 없이 바쁘답니다. So maybe this is my gap period, you know, leaving my job and spending my days taking care of my three kids. I guess taking care of three kids is hardly what constitute a gap period.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의 삶은 갭 이어라고 하기에는 갭 타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Nancy Sinatra, Summer Wine.

Nancy Sinatra, Summer Wine, and another Nancy Sinatra track,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보글님께서 이 두 곡이 한 곡처럼 연결이 되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That's what I was hoping it would feel like. 감사드립니다. 보글님께서 학원 선생 잠깐 하던 시절 맨날 영화 보고 또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So I briefly taught at an academy and I spent my days watching movies over and over. I was very happy. So that was sort of a gap time for you. Kind of reminded me of my own time when I was teaching at academies.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 I don't know why I wasn't really... at ease at the time.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았던 시절인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동요 위클리 하는 날이죠. We'll be back with the great 동요 and the matching songs as well. Janet Jackson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gain.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for just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I think if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gment, that's great. But if you are, you know, listening to this segment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a brief backdrop of this segment.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I am introducing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very Tuesday at this hour. 근데 그냥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요에 잘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함께 선곡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every children's song that we introduce, feature on this segment, there will be a matching song. It could be a popular song,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It could be many different form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music. 그 선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children's song for today. It's titled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You can kind of get the vibe just by listening to the title of this song. 그죠? 배고픈 호랑이. Hungry Tiger. Hungry Tiger. 배고픈 호랑이는 국악 동요의 장르입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There are different genres in 동요 as well. There are, you know, what we call the ballad. So, counterpart of ballad in 동요 is 서정 동요. And there are also 국악 동요,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 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 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had all the tiger's fierceness gone? 옛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Here we go. Have a rice cake. Were you that hungry? Eat your rice cake and get your strength back.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정겹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고픈 호랑이 국악 동요이고요. The singer is 황지연 and the 작사 작곡은 조원경 작사 and 김신혜 작곡입니다. 들어보시죠.

Yes, short and sweet, don't you think? 아, 참, 황지연 어린이. 잘 불렀어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동요대회 나가면 1등 합니다. I think she has everything it takes to win a grand prize at the 동요 contest. And this song apparently is often sung at the 동요 contest. 이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우는 또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곡인데, did you notice that there is a tempo change?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is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동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I think in the format of a 국악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 tale, traditional folk.

해요.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이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이놈아 내가 니 꽃가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쓱.

Tokyo was inspired by the 홍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선 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오.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갈 곳까지 일러주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의 인력,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몸 하나둘 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그렇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희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동영상자 난 내가 좋아. 랩도 나오고요.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 친구 남자 친구끼리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cutie님s, I think, have noticed. 콜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권 크크 상민님도 최성권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Okay, that i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최성권 네가 좋아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bye bye.

0: TBS EFM。
1: 六月的梅雨季是强风和暴雨多发的季节。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这些朝鲜人接下来又有着怎样的故事？我们在这里送给大家一首有故事的歌，朴승焕带来的《그건 너이니까》。

0: That was 100 Years by 5-4 Fighting. Hello, hello.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all tuning in at this moment? Good morning to you all. It's a fabulous and beautiful, beautiful morning, isn't it?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듯 최근에 좀 확인자살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2001년도 월드컵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겨우 35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4년 뒤에는 90년대생 중에서 가장 첫 세대가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되게 젊게 살고 내 영혼은 젊은데 누가 이렇게 또 확인자살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But,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they feel younger inside. You know, they have that young spirit and young soul. But our bodies follow the calendar and our minds seem to be runn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schedule.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I mean, which is exactly why we shouldn't postpone that happiness, which is so important, for some distant future.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을 만끽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life moves a little too fast for that someday to arrive. You know, happiness is such a relative term, so I believe that anyone could be happy.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야속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찰나 같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확인사살 당하면서 아, 놀라지 말고 그냥 그래, 더 행복해져야겠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Let's all be happy. Enjoy this moment all togeth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today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lso, you can watch me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오늘 잘 가동되고 있어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re watching me right now at this moment, I am cuddling T-Bongi. I mean, yes, it's because that he's very cute and adorable, but also it's because it's a little chilly in the studio.
1: 오늘 뭔가 에어컨 가동이 되게 빵빵하게 좀 아침부터 해주셔가지고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0: So I need to heat up the studio right now. 뭐 이따가 분명히 더워지긴 할 거예요. 방송하다 보면.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part of the program. Yeah, it's a little chilly. 그래서 우리 티봉이가 좀 이렇게 벨벳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티봉이한테 좀 의지하고 있습니다. So I'm relying that warmth from 티봉이 at this moment. Hello, 티봉아, 안녕. 인사해. 막 이렇게 손 흔들 줄도 알아요. 너무 귀엽죠?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준답니다. 아, 귀여워라. Alright, so who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누가 누가 모닝그룹을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7703, 안녕하세요.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는 게 찐 행복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is my genuine happiness. Oh, thank you. 아침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일단은 월수금이고 언제까지 월수금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everything is just so uncertain, but we just gotta enjoy this moment and just hope for,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every single day 24/7 here at TBS EFM. TBS fighting! Wonder Help Morning Groover said, 써머피디님 등장! 두둥! 모닝입니다. 두둥 하니까 OTT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교육 보셨나요? So I just started watching that drama from yesterday and I'm on my third episode. Oh my god, it's so fun.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액션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John Wic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action, 참교육. 그 김무열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Oh my god, I highly recommend Morning Groovers. 뭔가 좀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Anyway, a little bit of TMI from me. 코코 모닝 그루버 오셨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우리 반장 영 H 모닝 그루버, 상민님, Ben Sprill also saying hello to me, hello, hello. 그리고 Dr. Paper says, Good morning, 서머 PD님, 난 행복할 거야. 곧 5학년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5학년도 행복하고 우리 1, 2학년들, 저학년 어린이들, 성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번만 외쳐봐요. 난 행복할 거야! 무슨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다 즐겨야 됩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찬이송 모닝 그루버. 굿모닝이요. 왠지 썸머 피디님은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뭔가 철없는 그런 느낌이실 듯요. 칭찬, 칭찬. Thank you. So you think that I would be maintaining this kind of character that I have, you know, energetic, a little silly until I get older. 아,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차분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들면 차분해야 되나요? 그죠? 저는 시끄럽고 재밌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I'm gonna be like the cutest grandma ever who's able to make jokes, who's able to dance around whenever I want to. Because life is good. 인생은 즐겨야 되니까 할머니 때까지도 쭉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실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just like this, you can do that always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It is sharp 1013, 51 per one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한테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Oh, actually, let's go ahead and go move on to MG Q&A just right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맞네요, 맞네요. 월 초라서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광고 멘트가 안 나가니까 뭔가 또 어색하네요. Since this is like the early part of the month, we don't have any sponsors just yet. So, yeah, no sponsors. We're just gonna move on straight to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It's gonna be simple, so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앞으로 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운 코너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 오늘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today's question is this. What is something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so much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oday?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Well, for me, obviously, I change my preference very often. So I start to like this, and then I start to not like it, and I get interested in other things very quickly. I move really quickly. 저는 좀, 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 취미 이거예요 하잖아요? 한 3개월 뒤 저 만나면은 요즘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So, yeah, that's how fast I changed my preference. But to come up with that one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color pink.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방이 막 핑크였는데 지금도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maintaining

for quite a long time so far. Yeah, I do love the color pink. And also,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I love dancing. 저는 뭐춤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So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I dance for a hobb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alsa dancing. I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that, you know, for quite a long time actually. But come to think of it, I enjoyed dancing when I was a very little kid too.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춤학원 보내달라, 수학하기 싫다, 막나 춤이나 출랜다, 막 이러면서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춤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춤 많이 추고, TMI죠.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그냥 춤추고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yeah, I guess I enjoy dancing. I love the color pink since childhood until now. But I wanna see your answers, Morning Groover. 여러분, 이 Morning Groover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 will be waiting for all of your fun responses, Morning Groovers. Now we're gonna take a song break. This is Rod Stewart, Forever Young.

It is Wednesday, the 1st of July. Happy New Month and good morning to you all.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Another hot summer day is on the way with daytime temperatures climbing above 30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inland.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 wi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3 degrees Celsius. If you are heading out today,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and keep an umbrella handy just in case of those afternoon showers. And I can see more cute check-in messages from our Benny Morning Groover. Hello, Benny.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elcome, welcome. You are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nd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ys, 처음으로 시작과 함께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푹 빠져버린 Morning Groove. 하트.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 날이네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텅 뛰고 올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ell,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another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Chani Song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Chani Song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 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옷 잘 입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팀원이 팀장님 스타일은 패션 스타일이라고 칭찬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패션 포탈 스타일이라고 멋쟁이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라도 칭찬받는 게 낫죠. 사람들이 적어도 옷 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I still love buying clothes so much. My family wasn't well off, so my parents didn't really buy me clothes, which led me to work part-time jobs since high school to buy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 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you know,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거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차니송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요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 It's like a beautiful summer day indeed, because the weather is not so humid yet. And this is July right now. 지금 7월 달인데, 날씨가 그렇게 막 습하지 않고, 저녁 되면은 적당히 선선한 것 같고, you know, it's a little bit cool during nighttime and early morning. Of course, it's really hot during the day. 뭐, 오전에는 뭐 자외선 지수도 좀 높고, 막 그러니까 더운 건 사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선선하고, 날씨 꽤 괜찮지 않나요? It's like the European summer weather. 뭔가 유럽의 여름 날씨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여름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직 그 꿉꿉한 느낌은 아직 것 같아요. Anyways, 우리 드래곤 닥 모닝 그룹 오셨네요. 굿모닝 여름님, 굿모닝 우리 드래곤 닥 모닝 그룹 굿모닝 반갑습니다. 하진님도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출첵 출첵 열심히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Now back to MG 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셋 모닝 그룹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 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 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갑자기 또 슬퍼졌어. 아,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잘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 보셨군요. 하긴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팀장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볼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 Spu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 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언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이거 왜 재미없는 거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얘도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의 입에서 철없는 사람 한명 추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자라셨나요? 우리 체육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쉐이크,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될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Germany Morning Groover greeted a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s your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상아 모닝그루버께서 차분하게 Good morning.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 우산 준비도 생각하시길요.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Morning Groover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There is news of showers today, so please think about preparing an umbrella.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날씨도 좀 여유 있게 체크하셨고요. 요즘에 예보가 자꾸 틀려가지고, Because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we were expecting showers on our weather update. And by the time it's afternoon, like, I didn't see a drop of rain, at least in the place where I was at. So I was like, oh my gosh, I just gave fake news. 뭐 이러면서. 이게 너무 빗나가니까 최대한 저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날씨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끔씩은 이렇게 빗나가요. But, you know, it's always better off. You're always better off being prepared than not being prepared, right? Even though there's no rain, at least if you have prepared, you know, someday you might face the unexpected showers and you'll be ready. So that counts, right? Okay? Okay, back to our MG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 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 때 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또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킴스팸 모닝그루버,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So I have loved Letang, I believe, since I was a child, and I still love it now. I really like models of world-famous buildings such as the Eiffel Tower or the Opera House. I happened to pass through the Copenhagen airport during a business trip in the past, and my heart still flutters when I think of those Letang's home country that I encountered at the duty-free shop back then. 어느 정도 하셨네, 이 레땡 조립블럭을. 이게 뭐 에펠탑, 오페라하우스 뭐 이렇게 테마별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조립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하고 온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레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you know,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you know,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건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그룹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감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 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그 모닝 그루버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그 모닝 그루버's song request. This is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Back,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lso,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so that means you can watch me on our visible radio. Just search for TBS EFM on your YouTube channel.
1: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널 가셔서 TBS EFM 들어가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틀어주시면 편안하게 보는 라디오 할 때마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And al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 있었죠.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여전히 좋아하는 것.
0: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So that was our topic. So if you have any idea about this, do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have more answers, so I'm going to introduce them. Benny Morning Groover responded, probably that would have to be old video games that is available to play, and I guess many people wanted to play nostalgic ones in the video game land. I know, right? I used to love enjoying the play something something, play stay dang dang dang with my brother when growing up as a kid, until when I was in elementary, or actually middle school, actually. And I sometimes think about it. Oh, like one day I would want to play that game again, but I just never got the chance to. But I think I would enjoy a lot if I get another chance to play that game again. Although I don't enjoy it these days, it's very nostalgic as mentioned by Benny, right?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Oh my god, like so many answers that's related to games today. 89년도인가 TV에 연결하는 패밀리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게임기가 9.9만 원이었는데 그거 사오셨다고 아버지께서 등짝을 맞으셨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Well, it's quite pricey considering how many times have passed.
0: 그 당시에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면은 비쌌네요. 예, 등짝 맞으실 만 하신 거 아닌가? 이 큰 돈을 공부에 책 사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다 써! 이러면서 혼나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까지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덕분에 게임 재밌게 한 거죠, 뭐. 그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1: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Coco Morning Groover.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0: 아, 맞네요. 진짜 이제 7월이고 7, 8, 9, 10, 11, 12 이제 딱 절반 남았고 연말을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1: Yeah. We have to get ready to mention 2027 in a couple of months, actually. How creepy is that?
0: 어쨌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을 모닝그룹으로 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TBS 제작진과 모닝그룹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요. 런치송 프로젝트의 바라만 봐도 좋아요. Featuring 손태진 신청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모닝그룹.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그룹.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 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1: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0: 오늘은 또 Remake Rewind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실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1: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Lunch Song Project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Shall we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순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이고,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You know, you want to check on weather. Like, what do you look at, 여러분들? 뭔가, 아, 오늘 좀 덥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또 맞으면 또 좋으니까. 자주 안 틀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하루 시작할 때 준비하게끔 하는 거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So when you go on a vacation,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heck this, right? 여러분들, 아 내가 모처럼 휴가를 썼는데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곡자예요. Alright, morning givers, I gave you my hin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줄리안 러너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줄리안 러너의 Even If 원곡자는 누굴까요? Let's take a listen.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t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 많이 또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분한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 모닝 그룹어.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쑤시면 틀림없이 비 오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어.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 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앗, 이 곡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은 쫄깃쫄깃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모닝 그룹을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여 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 모닝 그룹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그루버.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그루버 셋.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랑 가사가 거의 멜로디가 똑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비트를 넣었을 뿐다 똑같습니다. 원곡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whole remake or sampling process. Okay, so the answer was 그대만 있다면 by 일기예보. Obviously a very popular throwback jam here in Korea, released back in 1999. 그대만 있다면 became one of the signature songs of the duo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잖아요. 히트곡이 꽤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song has been covered by numerous musicians over the years, actually, making it one of the most enduring Korean ballads of the late 1990s. 또이 노래가 러브홀릭과 너드 커넥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러브홀릭이 정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For example, like 5532 Morning Groover said, 오, 저는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여자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른 곡이 더 기억이 남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Loveholic because you remember the song sung by a female musician, right? 그대만 있어야 해요.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르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저도 러브홀릭 버전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너드 커넥션 버전도 되게 좋아요. 너드 커넥션이 이 커버를 또 본인만의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커버를 했는데 좀 좋더라고요. So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type of versions of this song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Julian Lerner, even if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singer. He released this song, even if in May, which was not so long ago actually, this year, 2026, as an English language remake of 일기예보's hit, 그대만 있다면. And while keeping the song's original melody and emotional core, Lerner kind of reimagined it with a contemporary pop ballad sound for a global audience. And interesting fact, Julian Lerner is actually best known as an actor, appearing in projects such as Yesterday and Zombies 4, making this remake kind of a notable crossover between his acting and also his music careers. 그래서 이 줄리안 러너는 연기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은 또 능력이 되면 노래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도 사실 그 DJ O Joe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분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인데 히트곡도 많이 내고 요즘엔 세상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기만 바라보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멀티테이너가 요즘엔 대세인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a little off topic, but that was the song that I wanted to introduce you guys today. Julian Lerner If. 이것은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Alright, 평양냉면님께서 Summoning 그대만 있다면은 일기예보 원곡이 너무 좋아요. So obviously 평양냉면, it seems like they are the fan of the original song. 그리고 김서연 모닝그룹업께서 어제 처음 라디오 듣고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찾아서 구독 알림까지 눌렀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서연 모닝그룹업.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니까 더 재밌죠?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 김서현, 김서연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 신청하시면 잘 기억해뒀다가 불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rogram, our new morning groover.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Shall we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ng? 여러분들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0: in South Korea, Switzerland's biggest
1: fashion news.Music.

It is Wednesday, the first day of July. Good morning to you all.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Summer-like heat continues today, with inland areas expected to see temperatures rise above 30 degrees Celsius once again.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8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Our new morning groover, Kim Seo-yeon morning groover says, 놀래라. 감사합니다. 써니 닉네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모닝그룹어 오늘부터 써니라고 제가 또 호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써니 모닝그룹어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어,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어, 이렇게 행복해 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Dragon Dog, 우리 용덕 모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토계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덕 이러면서 따다다당 막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 정도만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Ooh,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동님으로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몇 감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치킨 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자탄풍, 보물.

That was Jae Joo Sonyeon with 2분단 셋째 줄.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종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바우리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서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썸머 PD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and loving consistently.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좋아한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처음 즐겨 들은 게 볼륨을 높여요였어요. 유인나 씨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맨날 보내고 사연 보내서 막 선물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유인나 볼륨을 높여요를 제작한 담당 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So I used to be a huge fan of this radio program and I ended up working with the producer who actually produced that program. 이렇게 또 인생은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만 모셨네요. 웰컴 웰컴.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치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 가지고

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모닝 그루브.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to you guys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또 매주 월수금 생방송 하니까 금요일날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또 더위 조심하시고요. Morning Groovers, watch out for that heat. It's hot during the daytime. 근데 또 아까 속보 보니까 뭐 장마가 이제 곧올 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일기예보 꼬박꼬박 보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if you are interested,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가끔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homas Rhett, Die a Happy Man.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